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한테 캠비 멘제표고 우수심시대 다 멘제표인 줄 그래야.
0: So earlier the Ken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다 그죠? 딱 그도 숙제식을 넣는 거 말해. 숙제식을 넣으셨나? 꾸지였어도 과연해. 왜 되게 안 돼? 꾸지였어, 사람들 과연. 이해 돼.

0: happiness of others really have no relation to my own experience of suffering and suffering and happiness. But if you examine this carefully, this is, however, not the case, because one of the fundamental facts is that since individuals are part of a community, therefore, if there is a negative impact upon the community at large, individual members of that community or society also suffers naturally as a consequence. Therefore, individuals are really part of this wider community, and therefore particulars are one instance of the universal. Therefore, when the generality suffers, the individual constituents of that generality will also suffer. So when you think in these terms, we will understand that one's own interest is not really that independent or unrelated to the interest of others.
1: Then in ne rang che ban zin be ran che jin jin ge lo dan di ngwa na che da so so le ya ene pu ne da wa ji yong ya yue na ta zu du go zu de
0: wa. And furthermore, we can also think in the following way, that if by perpetually harboring this self-cherishing thought, we can fulfill our self-centered aspiration to bring about our own happiness, if it can really successfully do this, then by now we should have succeeded it.
1: But I'm just going to share with you now, yeah.
0: 所以,这位跟您现在的白族学的一个话题,当然呢,心里,三界为区域,叫我们去谈的下面呢,通过呢,那我们也不要,那么也不要呢,经济的也有了,真的经济的,关呢,刚才这个所说的,开源要了,肯定的,绝对要了。So, for example, in the case of all of us here, human beings, one could say that almost from the first day of our birth onwards, all of our actions, most of our actions, lives were driven by this self-cherishing thought. And then from the Buddhist point of view, we have been engaged in this task since beginningness throughout all these lifetimes. So this self-centered motive really lies at the heart of our action. And even from birth onwards, we are always trying to seek something for ourselves, to gain and to achieve some gain and so on.
1: Da, ngaranzo da mizi daga wanda chabi ina. Da yini ko rengshingi da pungbu di duzam yini naegi ten, na gawe ten, chiwe ten chadi gyalwa. Da tedebi chanbe. 간다시 동해 먼구치 나란주 넘기다 가서 다들 탄지기다 동해를 생각도 셔야 와. 다 산지에 최우타는 독스 챵요나. 단 디디 로모투 왕의 총어레스. 자 로모투어 세하고 로 탄지기 생이 말레스. 로 탄지 그런 식 말레스. 자 상가 모투어 세하디 로 탄지 그런 식 매번 인도산에 코 세도 롱어레. 디 인베 좀제디 코다 겨인 등에게 로 투에 직지와레. 로 튀어다 로 못 튀어 이거 듣고 견다 차대기 아래 그래서 견대추 직슈 또 패나 견대추 직슈 또 숨어야 돼 춘이래 그래서 근데 인바 인도 근데 그 차네다 가소래 그게 상당 인도 차네 나란주 남주 영자 현지기다 동해를 시대 아들 차대 야야 또 치나 아 로 루브르 어찌기 중앙 인바 인도 차네 로 루브르 어디 그 가로 어찌기 세도 어찌기 나 중전 뒤도 안에 말하는 능주 영답에 세든 매배 다 깨가 나시 동해지 때 이게 세도 여러 지기 가서다 차대 가래. 그래서 근데 이번 인도 산에 따오 그거래 뒤시아 거래. 자 근데 이번 인도 따 뒤다 자와로데 되게 쉬운 나시리 처지네 댄싱 차대 가래. 처지네 랑시브 집에 진진 되게 댄싱다 배 직접 니누르 시아니 따 뒤탄에 아주 강한데 차대 가래. 자, 뒤 닫아봐도, 말하는 소리, 니가 유리야,